0: 화성포 감시관하고
1: 화성포 감시관하고
0: 화성포 51, 05에서 QIS, KBS, 인터테인먼, 스펙터, 리스, 컨닥터, 어쩌? 하이킹, 리스, 리스, 리스,
1: 화성포 51, 05, QIS, KBS, 인터테인먼, 스펙터, 리스, 컨닥터, 하이킹,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